0: 빵짱 예비군.
1: 그때도 생각으로 살인 서플라이즈 스쿨 서플라이즈 반가운 그 가미 서플라이즈
0: 빵짱 예비군.
1: 무덤 필요한 임포트 로컬 극명한 버거이 석컬로워커
0: 빵짱 예비군.
1: 바라서 다른 빵 맞죠 빵 섹시 바라서 왕국한 바라서 베이비
0: 빵짱 예비군.
1: 마이 먹어 말라 글루나 프레스카 글라마스 고카스 벤데 구아도라스.
2: 조이 조이 Basi, pwede ko na kabakal si mo Spider-Man?
3: Anon mo si Spider-Man?
2: Basi, tuwod siya, mangin amazing man amon nga love life sang miga ko.
4: This is your MOR safety tip. Call authorities before opening the door. If someone knocks claiming there's an emergency, don't open it right away. Real emergencies don't wait at your door. They'll understand if you verify first. Always protect yourself first. Make the call, stay safe, and stay aware. Smart safety starts with caution.

0: 구글
1: 구글
2: 구글
3: 구글도
0: 뭘 구글도 뭘
4: 이카우 바 앙 앙클 고 이카우 카시 앙클 랑안 고
2: 구글도 뭘
5: Salo-salong pampiesta
6: sa MOR
5: umaarangkada.

0: 구글
1: 구글
2: 구글
3: 구글 구글
0: 구글 구글
4: 알람 모 파라 캉 항잉 하바갓 라기 카 날랑 팔리팟 리팟
5: 구글 구글
6: More hits, more fun, back to back.
7: Swag na swag.
6: More sa hapon.
7: More sa hapon.

0: 구글
1: 구글
2: 구글
3: 구글 구글
0: 구글 구글
4: 알람 뭐 봐? 공 안옹 마스 마파잇 사 암팔라야?
1: 아노 연?
4: 암팔라야 인카
2: kahit mahal na mahal kita.
4: Hugot Amor.
5: Kahit toxic sa duty dahil QA, no problem. This call center agent takes it easy kaya. I listen to more sa Magdamag on my only radio.